0: 그 엄마 내가 바라보는 내가 지금 치료하고 콜롬비아가 다시는 보는 짓이야 내가 지금만 치료해서 이 아가야 내 속에 살아야 할수 나 치료니 내 것이 있어와 니가 지금 것이 있어
1: 니가 공부 와그 안쪽만 치료해서 아무와 내 앞에 지금 아니야 내서 지성에다 아마도 니가 이 일을
0: 한다 아니 내가 그 안쪽에 카드 붙이고 구해내고 내 와치에 있을 알카마 공항 전체에 와 와치에 해야 되겠어 알카마만 해야 되겠어
1: 말이요?
0: 나 이제 아카바카 와치에 아카바카 누구 아카바카 누구 제카드야 이제가 아카바카 알카마에 누구 누구 제카드야 이제가 그리고 내 맨세트 내 바카를 아카자이지 바카 샤오 치마 이제
1: 내가 지금 원하 내용마
0: 니 아카바카 아른치 마시는 것이 가능
1: 내가
0: 지금 내가 내용마 근데 왜 이런 거 대신 그 내가 코를 치우지 가운데
1: 아까봐
0: 그럼 아예 바이바이 내가 안간을 치우와 알카나도 돼야 돼 아는데 이게 좀 한글이야 선이 인베스 내가 가서 아버지니 다시 아까운 데서는 여기야 선이 인베스 아까운 데서는 한글이야 선이 인베스 그 아버지니 이렇게 다 한글이야 선이 인베스 시바오 하라 이런 아까 진심 스카리스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니 그게 와서 한글이야 선이 알카나도 돼야 되는 것이 아버지니 세월에 한글이야 선이 인베스 알카나 와서 옆에 내려서라
1: 아우 전문가 지금 봐 아가는 할까 봐 뭐 안에 그 누군가 뭐 이 아들한테 안 내놓으려
0: 그 이거 아들이 아무도 못 찾지와 내 지원 시켜 이게 이게 지금 알카나 이게 이게 지금 이해로 이게 이게 지금 대하나 이게 이게 지금 무서워 이게 이게 지금 구해 뭐 이런 거지 안 나고 왜 진실을 못 찾지

0: 一下，
1: 对对对对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아까내아버지와이때는아버지내주는것이중요하다이중요하다는아버지내주와아버지그러니까아버지내주는아버지이런내주도알지마아시고중요하다이것이중요하다는건권유아버지내주가내야하지중요하다이것이이때는아버지내주의칼이큰내사람이고사이되어나고등학교되어나이때는잘수가있지아버지내주가내가있지아버지내주도공유되어나고안치되어나내안하지않는수가있지근데이거아버지도사람이권성주어져근데내가아까센스가이런거치우지내내내내타고오면치우면내가그러지

0: 하면서 어제 무슨 큰 선생님들 공부하면서 소설을 하다 아냐냐하면서 그랬네. 그 중에 다들 아냐냐하면 그랬네. 소연이 기억이 아닌데 그게 우리한테 있는 게 맞지. 그 제가 누구에게 일을 안 지나 그치. 가성도 소연이 아니 내가 되버리고 그 가성도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되버려. 그러면 혹은 그 소연 쓸때 내가 이런 명품이 된 사람이 왜 그렇게 소연이 소연이 틀어버리지. 나도 왜 이런 거 듣거든서 그냥 말해야지. 이런 게 아니지 왜 그렇게 소연이 쓸때 틀어버리지. 그만큼아 이런 게 아니지 아버지 그 내신 가봐 이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안 되고 싶다가
1: 그냥
0: 그

0: 순간 나를 보냈기 싫다고 리타이 저는 이브라힘 사이드
1: 아 완전 설마 원 아버님 무슨 먼지나 더 뺀다니
2: 마루 영국이라는 데 미친 설렌데 보자 차가만 차하게 슈가 아브라함은 아니 샤이 원대라리야 자를 떡구하게 바보컬 안지기 미친 설라 더 바보컬사
1: 마루 아이고가 여러분 너무 오라고 하면 괜찮나? 치켜! 내 무시하기
2: 그것도 꼼꾸려 바로 바탕하고
1: 좋아 내 괜찮나? 나의 알마시
2: 와산 설렌 야구의 슈와의 애와기 와산이 조금만 라셔컴 뒤치카 말사 아재기
1: 그것은 즐거워 알아나 보이게 슈린다 차라 좋아 나타나 좀 더 애아가 원명하자 나만 뭐한 데 가서 지금 원명 자고 아빠의 아버번자 하루수 보니까 근데 어차 엔지보이 그대의 설렁수 미켜 설렌 인기 아 놀아 여러분